이번 때면 또 안에 리부스마이로 건다난 부부스이게 메텐나노 아게 아땅이라키나 고예 요한파나 아니 메우리 FM 89.9 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PPA 메우리 FM 89.9 나야레 응고에라 고땅이리 아빠 이나나고 고남데 잉아풍 아유 과레 이타키나 건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안 PPA 메우리 FM 89.9 너 요코나나 팬 리스코 메이카이니카나 고코나마라 고땅이리 베랑오라야키나 키나곤데 잉아풍 아유 암타잉카이 와피 도아이테 미니스 미엔 도아이와 아이레 이분티 메토안 Natime tuan diri tana kwanu nongram nara program metin nanom de tinga punga yu nari dari kanu nongram me kunam tokorana yu you want to love ladies and gentlemen mixed

이분 때문에 또 안론이 거나 나라 프로그램에 몇 년은 신나 떠오르지긴 무슨 말이야지 몇 년은 얼마 같은 게 이렇게 나빠 나거나 이런 게지 가외로 약간 아이 때간 때 몇 년은 와요 매우르리기 다 이어 같았구나 아래 군한 때문에 대파나고 사위 바 신나가 매우라 농어라 예 고라하라파 어떻게로이 고라하라파리기 게지 가외로 운동하나 기운 나라 Program metin nanom ke kuna ke atangira kina koye yon panani meuri FM 89.9 wa yon kanye kunan te tetame te panako are kwatangiria pe na ngura ekne kina wante nga po ngayo takatani nga me menika tangankin kunan mayo anapuni meau nanom no ngura me yon nam tapu mekan.

0: the new super plan. Are you agree on it?
1: Ah, 아니가 우리가 이거 하면 지금 what the new super plan?
0: 야니 잉, 너로 말이야 고소는 다들 super plan. 약간 내가 이거 이거 니가 하고. 이것도 plan 아니 요한이기.
2: 아니야, 그렇게 원래는 내가 보관한다는 super plan 씨는 내가 보기 때문에 아고 그리고 내가 보기 때기가 파이터다. 아, 대부분의 당한테 미니시언 대태기 디스머스.
1: 그게 그렇게 또 one point 노와 대기가 파이터 한다. 아니 내가 보기 미니시 대태기 디스머스.
0: Si te mueve de tarra, pona, y no nos movimos, ¿qué va? Ay, oria, está,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 one, tu